내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허락하렴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허락하렴 내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허락하렴 내가 없는 이 시선 다시 내려